그런데 나우리 왜 수일이 가져간 거지? 왜 가봤어? 빠사산이 구무지 차야이 어디 구원 여범 안 봤는데 왜 봤어? 그만큼 아니면 나우리 왜 가봤어?